0: 너로 인해 나의 하나뿐인 별자리가 완성되어 가길 바래.
1: 불안해하지만 난 너를 보고 있어. 같이 있던 밤 기억하고 있어. 낯선 길을 걸을 땐 고개를 들어 저 별을 바라봐.